0: 우리 우도이 우리 우도이 아지민 헤이 이리 와라 하나이 하나이 하나이서
1: Nama Yesu Kristo wo dɔ me wu no enye wo yi na mo adwene mra wo so sɛ ewi ase a me na me kura no me wura wo no pain na wo ni Yesu a wo yɛ mɔbɔ wura ne bɛ yi ne dɔ kɛse a wɔ se yɛ da so yɛ de bɔn yɛ fo mpo no gyi

아하 마마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 나사 하자 이 남이 없더러 아야 나사 하자 우이 왔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왔으라니 바니야 우이 냐니 바타타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헤 우이 왔으라니

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겉절이나 겉어 뭐 괴태맹이나 배무카세 원이 아니네 보이네 자원기강와 아타보미라시오 우파다사로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이 파트림 에뉴보이 카멘토 나서바투아트라고